당신의 디나믹 호세미아와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 왜디 오비아를 향하다 이제 오비아 우지에미 에베사네 카치로 호세 엔야오네 냐민데오 에베샤시 냐민 온유 향하다 엄마 온유 앵그로포뇽